0: 그 까불 동가몽 오늘 로켓서 뮤직 선비님이 세대 메라죠 Radio Campus.
1: Même à midi, il n'y a pas de bouchon sur Radio Campus.